0: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 안에서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밖에서 구하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집니다. 행복은 마음이 즐거울 때 깃듭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근원은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느긋하지 않으면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납니다. 환희의 새가 지족입니다. 거룩한 향기를 지닌 마을이 맑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일찍이 랄프 왈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이 뿌리는 향수다 라고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 몸을 은은한 향으로 감싸주는 향수와 같습니다. 아니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향기가 번지게 해줍니다. 행복의 향수를 내 마음에 뿌리면 우선 내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은은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이 일상을 휘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의 향기는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쾌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번집니다. 그 향기가 내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휘감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결코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행복을 선물하면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집니다. 세상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향이 스멸스멸 퍼집니다. 내가 먼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한 행복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0: 네, 행복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이 뿌리는 향수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나이가 차츰 들면서 동맥 경화증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년 여성은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은 흡연과 잦은 회식 등의 영향으로 40대에서 50대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잘 지켜야 건강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질환 예방에는 음식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 상식 코너에서는 혈관에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주의할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기가 많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돼지 비계, 삼겹살, 칩등 튀긴 과자류, 그리고 베이컨, 핫도그, 소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고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혈액 속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혈관 벽에 쌓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0: 다음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입니다. 간이나 장자, 양, 콩팥 등의 내장류와 마른 오징어, 명란젓 등의 젓갈류 등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짠 음식을 장기간 먹으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스턴트 식품인 단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과자, 달콤한 식품 등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나쁜 성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콜라 등 탄산 음료를 즐기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0: 다음으로는 혈관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설포라탄 성분은 혈관 속에서

0: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마른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그리고 귤의 과육에 실처럼 생긴 하얀 부분을 알배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1: 네, 혈관의 전 음식으로 콩류와 귤이도 포함됩니다. 콩에 들어있는 지질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몸속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를 돕습니다. 귤이 지방산의 75 내지 8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질의 함량도 11%로 다른 콩류에 비해 높아서 혈관 질환 예방을 도와줍니다.
0: 등 푸른 생선도 좋겠습니다. 혈액과 혈관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 고등어나 꽁치, 참치, 삼치 등의 등 푸른 생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청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피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1: 해조류와 몸에 좋은 기름도 있겠습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풍부한 요드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 및 혈관 질환 예방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0: 마늘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마늘에는 휘발성 매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혈관 중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때문에 동맥 경화에 좋은 치료제라고도 불립니다.
1: 가지도 있습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순환을 촉진하며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모세 혈관의 탄력을 증강시켜주므로 동맥 죽상 경화를 개방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0: 양파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보약으로 알려진 양파는 혈관 확장 작용에 기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며 또 혈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 황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섬유 단백질의 용해의 활성을 증가시켜주고 혈액의 지질을 낮추고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옥수수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옥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놀레산의 함량이 60% 이상으로 높아 인체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정상 대사에 도움을 주며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 중에 쌓이는 것을 줄여주며 이로부터 동맥 혈관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해줍니다.
0: 토마토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토마토에는 각종 비타민의 함량이 사과보다 2배 내지 4배가량 높으며 체내의 산화 기능을 높여주어서 체내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줍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며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1: 계속해서 생강입니다. 생강은 맛이 매우며 오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과 비장을 건강히 해주며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생강에 함유되는 석탄산 성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주고 체외로 배출을 촉진시키며 생강에 함유되는 알킨 케톤 성분이 독소인 미생물과 세균을 제거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 녹두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 포도당, 디아스타아제, 옥시디아제, 칼슘, 철분, 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고 또 인체의 정상적 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서 간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최고입니다.
1: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여주도 있겠습니다. 온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주는 해독과 독소 배출 작용을 해줍니다. 여주에는 단백질,

0: 오섬유, 당류,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디코틴산, 카로틴,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며 항암작용을 하는 활성 단백질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 면역계통을 활성화시키며 방어 기능을 하고요,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게 해줍니다.
1: 혈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쿼트나 아령 등 근력 운동을 하면서 혈관의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을 해서 열량을 태워주어야 남은 지방이 혈관에 쌓여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막아줍니다.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매화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현룡훈 선생님의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봄. 2월의 들판에는 장백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얼어붙은 흙 위에서 나는 손끝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느낀다. 차가움 고요, 겨울의 숨결, 두만강 저 너머 사라진 시간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3월이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연길 국자교 근처 작은 길 위, 흙 냄새가 먼저 봄의 소식을 전한다. 잔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해랑강 둔치의 풀잎이 살짝 흔들린다. 부서지는 햇살이 땅 위에 내려앉고 물기 머금은 흙 냄새, 모아산 먼 곳의 아지랑이 내 몸과 마음이 이 땅과 하나 되는 듯하다. 얇은 물 위에 하늘이 비치고 햇살은 흙과 물 사이를 흐른다. 새로 돋는 연둣빛 싹들은 고요히 햇살을 받는다. 손끝으로 씨앗을 살짝 묻을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

망설임과 설렘 모두 흙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과 어우러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판과 강가를 천천히 스친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된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인생도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패와 기다림, 상처와 기쁨 모두 흙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자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장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랑강 물결의 온기, 모화산 저 멀리 햇살의 빛, 손바닥 위 작은 씨앗과 함께 나는 생명의 모든 촉감을 느낀다. 매 순간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기 살아간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 봄맞이와 겹친 부녀들의 명절을 맞아 모두가 덩달아 신이 나는 달이다. 네, 강화 가수의 노래 김정감의 통솥소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기초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오늘은 유럽의 마음속의 미궁, 미노스 미궁과 순박하고 포미가 있는 다리, 퐁듀가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노스 미궁을 소개합니다.

세계에는 사대미궁이 있는 바 미노스 미궁, 애금 미궁, 사마스도 미궁, 이탈리아 아미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미궁은 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궁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미궁을 갖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건축물로 된 미궁을 더욱 관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럽거나 위험을 느낄 때면 미궁에 숨어버리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머리 괴물과 테세우스. 일찍 크레타의 고대 전설이 그리스에 전해졌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국왕 미노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입니다. 미노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유럽 대륙의 화신인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우로페가 헤라의 박해를 받아 크레타 섬에 왔을 때 크레타 섬의 국왕 아스테리스가 에우로페와 결혼합니다. 아스테레스 국왕은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를 아들로 양육하면서 나중에 국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미노스는 사람 됨됨이가 지혜롭고 처사가 공정했으며 죽은 후에는 명부의 재판관으로 됩니다. 미노스는 파시파이와 결혼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미노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노엽혔기에 아내 파시파이가 수소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파시파이는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 괴물은 오직 사람의 고기만을 먹기에 미노스는 할 수 없이 그를 미궁에 가두어 둡니다. 미궁은 아테네에서 온 유명한 건축사 데데로스가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미노스의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분개한 미노스는 제우스에게 간청해 아테네의 벌을 내리게 합니다. 제우스는 아테네의 온역을 퍼뜨립니다. 온역을 피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7명의 동남동녀를 미노스에게 바쳐 그의 아들 미노타우로스의 먹잇감으로 삼게 합니다. 아테네에서 미노스의 세 번째로 공물을 바치려고 할 때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자기를 희생품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테세우스는 희생품으로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로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죽였습니다. 애초에 테세우스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만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흰색 도치를 달고 실패하면 검은색 도치를 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세우스가 미노스의 왕궁의 여자,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 공주가 테세우스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공주는 테세우스에게 한 타래의 실과 한 자루의 검을 주면서 한쪽 실 끝을 미궁 입구에 메어놓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찾아 판가리 싸움을 벌린 끝에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입니다. 그런 후 실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테세우스는 총명한 공주와 함께 배에 올라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가다가 한 무인도에 올라 공주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테세우스는 은혜를 배신했기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희열에 머리가 뜨거워진 데서 흰색 도치를 달지 않고 처음 떠날 때에 달았던 검은색 도치를 달고 향했습니다. 대안에서 아들이 타고 오는 배를 본 아테네의 국왕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 자리에서 바다에 투신합니다. 미궁이 곧 왕궁이다. 3천여 년 전에 미노스 미궁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궁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와 그리스 신화에 미노스 미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99년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이문스는 크레타 섬에 호감을 갖고 그리스 정부로부터 크레타 섬의 넓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후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 1900년에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표중의 흙을 파헤치자 크레타 왕국의 요적이 나타났습니다.
미노스 미궁은 케브라산 기슭의 기복을 따라 세워졌는데 도합 4개의 궁전으로 이루어졌는 바 크로소스 궁전, 마리아 궁전, 파토스 궁전과 사크로스 궁전 등입니다. 궁전마다에는 모두 장방형의 정원이 있었고 방은 무려 1,500여 칸이나 됐습니다. 궁의 기둥은 모두 아름드리 원목으로 됐는데 우가 실팍하고 아래가 가늘어 기둥을 거꾸로 세운 듯 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궁은 대부분 2층으로 됐고 북측에는 을호천 극장, 서쪽에는 좁고 긴 창고가 있었습니다. 동남쪽 끝머리에는 산을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미노스 왕궁은 다른 왕궁과 달리 궁과 궁, 방과 방 사이가 모두 긴 복도와 홀, 비밀 통로와 계단으로 서로 이어졌는데 길들은 골목이 많고 가로, 세로 서로 합쳤다가 갈라지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길이라면 설사 왕실의 일꾼이라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노스 왕국은 명실공히 미궁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것이 곧 신화의 전설 속의 미궁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궁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물이 출토됐는데 주요한 것들로는 돌을 갈아 만든 도장과 흙을 이겨 만든 책,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등입니다. 크로소스궁은 신하들이 국왕을 알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기품이 있는 어좌가 출토됐는데 어좌의 양식은 지금의 등받이가 높은 의자와 흡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크로소스궁의 어좌를 모방해 수석법관의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궁의 복도마다에는 미노스인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근현전의 벽화에는 독수리 머리에 뱀의 꼬리, 사자의 몸을 가진 괴물 세 마리가 갈대숲에 엎드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국왕의 위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그레타인의 토템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왕비의 침실 벽화에는 어여쁜 아가씨가 돌고래와 더불어 바다에서 노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처녀, 뱀신 등 벽화는 긴 복도를 장식했습니다. 남쪽 벽에는 백합꽃을 꽂은 국왕이 있는데 국왕의 모습은 진짜 국왕의 모습과 비례가 같았습니다. 벽화 속의 국왕은 백합꽃과 공작새깃을 새긴 왕관을 쓰고 백합꽃 도안을 박은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었고 몸에는 짧은 치마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풍채가 늠름하고 우아했습니다. 서쪽 궁의 북쪽 벽화에는 수소의 춤이 그려져 있어 사뭇 눈길을 모읍니다. 그림에서 한 마리의 사나운 수소가 앞으로 내달리는데 두 소년이 수소를 유혹하며 춤을 춥니다. 붉은 단장을 한 소년은 수소의 등에 올라 거꾸로 서 있습니다. 이 벽화를 통해 전설 속의 미노스 궁과 당시의 사회 및 생활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궁의 비밀. 미노스 궁은 천정 부분을 제외한 건물 지반과 벽체, 벽화는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됐습니다. 미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섬에서 발원했습니다. 에게해의 섬 가운데서 크레타는 가장 큰 섬이고 에게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크레타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크레타인들의 일찍 기원전 3000년부터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문수는 크레타의 문명을 세 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100년까지가 초기 단계이고 기원전 21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가 중기이며 기원전 1500년부터 그 이후 시기를 후기라고 했습니다. 미노스 문명 중기에 크레타인들은 크레타 섬의 크로소스 성을 중심으로
에게해 섬들과 그리스의 남부 해역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해상 강국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기원전 1700년을 전후해 한 차례의 대지진이 크레타 섬에 그의 모든 건물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문수가 발견한 궁전은 지진 후에 다시 세운 궁인데 이전의 궁전에 비해서 더욱 장엄합니다. 그러나 200년 후인 1450년의 즈음에 크레타 섬의 위대한 문명이 갑자기 쇠락하고 끊어졌습니다. 크레타 섬의 주인공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미케네인들은 크레타를 점령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미케네인들은 웬일인지 미노스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노스궁이 미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괴멸됐을까요? 많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애타게 만든 미노스 왕궁, 설사 미노스 왕궁이 전부 발굴됐다 하더라도 미노스궁을 둘러싼 커다란 의문 덩어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궁의 매력이고 역사의 매력이며 문화의 매력입니다. 계속해서 순박하고 포미가 있는 다리, 퐁티 가르를 소개합니다.

봉비가르는 가르등 강위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비록 아무런 조각 장식도 없는 소박한 다리지만 어딘가 품위가 돋보입니다. 봉디가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낭만의 도시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12세기의 프로방스는 사랑과 시, 노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용감한 기사들의 붐은 늘 봉디가르를 뛰어넘어 달빛 아래 월계수가 언뜰거리는 유혹의 창가에 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종 유일하게 왕성한 건축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남긴 많은 건축물들이 영원한 기념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성당과 궁전을 지었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는 관계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수로는 대중 목욕탕과 사가의 목욕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싸움만 즐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욕도 즐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중 목욕탕 건설을 가장 의미가 있는 공익사업으로 삼고 추진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프랑스 님성에 대량의 담수를 공급하고자 아우구스투스 대제의 유력한 부하 아그리파가 그에게 재산을 투입하여 세반산의 테스 부근의 물을 님까지 끌어올리는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공사가 결속된 후 매일 2만여 립방미터의 물이 수로를 따라 저수지에 흘러들었고 저수지에서 또 다섯 갈래의 보조수로를 통해 성안 곳곳에 있는 물탱크에 흘러들었고 역에서 침정물을 제거한 후 5만 명 인구를 가진 님성의 식수와 목욕물을 공급했습니다. 수로 외에도 님성에는 로마 시대의 여러 기념비적 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규모가 큰 반원형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고대 로마 광장의 변두리에 있는데 기원전 16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지은 카레공입니다. 실용 가치와 예술적 가치. 조용하고 순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봉디가르는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48km 되는 긴 수로의 일부분인 봉디가르는 길이가 275m이고 높이가 49m로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디가르의 밑층에는 6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가르등 강은 그중 하나의 아치형 문으로 흘러갑니다. 중간층에는 11개의 아치형 문이 있고 5층에는 35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그 위가 바로 수로입니다. 이 공사를 벌리는 데 1,000명의 노동력이 동원돼 3년에 걸쳐 완공했습니다. 봉디가르에 사용되는 돌은 모두 네모 반듯한데 당시의 절단 기술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떤 돌은 무게가 6톤이나 되지만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데 아무런 점착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봉디가르는 2000여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아왔지만 늠름한 자태만은 여전해 세계 교량사의 기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반산의 물에는 광물질이 너무 많아 수로에 인차 침정물이 쌓입니다. 침정물을 제거하고 수로를 보수하는 데 편리하게끔 다리의 양측 벽면에는 조금 돌기한 돌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수원지와 님성의 락차가 17m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매 1000m에 34cm라는 작은 락차를 두고 수로를 설계해야 했는데 이 미세한 락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험산 준영을 피해 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계곡을 가로 지나야 했습니다. 봉디가르가 바로 이런 원인에서 건설된 것입니다. 가르등강 계곡을 가로 지나는 봉디가르 수로 위에는 석판을 덮어 수로를 좁게 한 데서 물의 흐름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로의 석판 덮개를 볼 수 없습니다. 봉디가르는 90도의 직각으로 놓인 다리가 아니라 물길과 지세를 따라 조금 활 모양으로 그으면서 계곡을 가로 지납니다. 이 유연한 곡선은 다리에 운치를 실어줍니다. 이렇듯 실용적인 목표가 뚜렷한 건축물은 그 건설 과정에서 예술 작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마련입니다.
시흥을 돋구는 풍경과 퐁뚜가르. 퐁뚜가르가 가장 눈부시게 안겨오는 시각은 오후입니다. 오후 황금빛이 쏟아지면 퐁뚜가르는 금다리요. 가르등강의 부드러운 파도는 금파도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취하게 하는 색채는 반고흐의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퐁뚜가르는 무수한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풍경입니다. 화가들의 풍경화에서 퐁뚜가르는 장엄하고 웅장하며 험준한 품격을 드러냈을 뿐더러 때론 강가의 청춘 남녀의 모습과 어우러져 어여쁜 자태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